개천절 아침에 이 곡보다 더 어울리는 곡이 있을까요?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교향 시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곡 들으면 뭔가 하늘이 열릴 것 같은, 새롭고 아주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로스앤젤레스 필하모닉의 연주였습니다. 가정음악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10으로 보내셔도 좋고,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신청곡이 당일 방송은 어렵지만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들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제공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1번 중에서 아침 전경 모닝 무드 준비했습니다.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인데요. 지휘자 역시 노르웨이 지휘자입니다. 올레 크리스티안 루드의 지휘,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모닝 무드 들으시죠.

에드바르트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1번 가운데 아침 정경, 모닝 무드, 올레 크리스티안 루드가 지휘하는 베르겐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아리랑을 뭐 이 베르겐 필하모닉이 연주할 수도 있지만 아리랑 연주는 우리 한국 교향악단이 진짜 연주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노르웨이의 아침을 그리그가 지은 이 페르긴트 모음곡 아침 정경을 또 노르웨이의 지휘자와 오케스트라가 연주해 주니까 그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프란츠 슈베르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D장조 도이치보너 384 전악장 감상하실 텐데요. 1악장 알레그로 몰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입니다. 율리아 피셔의 바이올린, 마틴 헬름 히엔의 피아노입니다.

슈베르트 발렌소나타 D장조 도이치보너 384 전악장이었어요. 1악장 알레그로 몰토,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 비바체, 율리아 피셔 발린, 마틴 헬름헨의 피아노였습니다. 요하네스 브람스 클라리넷 트리오 A단조 작품 114, 오늘 2악장 아다지오, 4악장 알레그로 함께 하시죠. 유자 왕의 피아노, 안드레스 오텐산마의 클라리넷, 고테 카피송의 첼로입니다.

유자왕의 피아노, 안드레아스 텐산모의 클라리넷, 고티에 카피송의 첼로 연주로, 요하네스 브람스의 클라리넷 트리오, A단조 작품 114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4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클래식 음악사에서 이번 주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간단히 짚어보고 관련된 음악을 들어보는 달력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주 전반부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있었던 일들 알아보죠.

1968년 9월 28일 테너 플라시도 도밍고가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 데뷔했습니다. 당시 27살이었던 도밍고는 이날 테너 프랑코 코렐리의 대타로 갑자기 무대에 올랐던 겁니다. 칠레의 오페라 아드리아나 르크부레르의 주인공을 맡게 된 그는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와 완벽한 호흡을 선보이면서 하루아침에 새로운 오페라 스타 탄생을 알렸습니다. 1930년 9월 29일에는 호주 출신 지휘자 리처드 보닝이 태어났습니다. 1962년에 지휘자로 정식 데뷔한 후 1966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서 도니체테 오페라 람메르모의 루치아를 성공적으로 지휘하면서 입지를 다졌고 아내인 소프라노 주안 서덜랜드와 함께 활동하면서 벨칸토 오페라에서 탁월한 연주력과 해석력을 선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91년 9월 30일에는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가 초연됐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의 비덴 극장에서 열린 첫 공연에서는 세상을 떠나기 불과 두 달 전에 모차르트가 직접 피아노 앞에 앉아 연주와 지휘를 하며 무대를 이끌었습니다. 플라시도 도밍고를 기억하면서 푸치니의 트란도트 중에서 칼리프 왕자 아리아 아무도 잠들지 못하리 넬슨 도르마 듣겠습니다. 도밍고의 음성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고요. 리차드 보닝과 조안 서덜랜드가 함께 무대에 올라서 도니체티의 람메르모의 루치아 중에서 루치아의 아리아 흩뿌려라 쓰디쓴 눈물을 연주합니다. 조안 서덜랜드의 음성,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이 연주합니다.

소프라노 주안 서덜랜드의 음성, 리차드 보닝이 지휘하는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가에타노 도니제티의 라메르모의 루치아 중에서 루치아의 아리아, 흩뿌려라 쓰디쓴 눈물을 들으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은 플라시도 도밍고의 음성으로 함께한 푸치니의 투란도트 가운데 칼라파 왕자의 아리아, 아무도 잠들지 못하리, 헤르베르트 본 카라얀이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초연을 기억하면서 두 곡 함께 하시죠. 먼저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가 불타오르고, 소프라노 조수미, 게오르기 솔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 그리고 파파게노 함께 하실 텐데요. 소프라노 임선혜, 바리톤 다니엘 슈무츠하르트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두 곡 모두 정말 감탄에 감탄을 하게 하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중에서 먼저 밤의 여왕의 아리아, 지옥의 복수가 불타오르고 소프라노 조수미의 음성, 게르그 숄티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닉의 연주였고요. 파파게나 파파게노, 소프라노 임선혜와 바리톤 다니엘 슈무차르트의 음성, 르네 야콥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고음악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몹시 바쁘기만 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장 고요한 쉼표를 꿈꾸죠. 세상의 속도에서 잠시 벗어나 마음의 시계를 렌터보다 느리게 맞춰보는 시간. 신윤주의 가정음악이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가을날의 초대장을 보냅니다. 오는 10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 KBS 스튜디오 콩에서 펼쳐지는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노브스 콰르텟의 첼리스트 이원해, 피아니스트 최영록의 라이브 연주가 함께할 이번 콘서트에서는 65 노년에 이른 두 자매가 서로의 몸과 삶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을 마주해가는 이야기인 은희경의 장편 소설 시간의 감촉 속 문장들을 낭독해봅니다. 문학이 건네는 고요한 고백, 음악이 전하는 내밀한 위로가 만나는 마법 같은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책과 음악의 온기를 나눌 10분의 애청자를 초대합니다. 방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윤주의 가정음악 홈페이지 방청 신청 게시판을 찾아주세요. 사연 본문에 신청 이유와 함께 성함, 휴대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개별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아침 10시 신윤주의 가정음악 낭독음악회 렌터보다 느리게 해서 일상이 음악이 되는 시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oth Sides Now 였습니다. 조니 미첼의 음악 두 곡을 전해드렸는데 Both Sides Now는 트럼펫 연주로 들으셨어요. 혹한 하르덴 버거였고요. 케네스 슬리토가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였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더 서클 게임도 조니 미첼의 곡이었는데 엘리노 그랜트의 음성, 거스 맥헤이드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조니 미첼은 캐나다의 싱어송라이터이자 화가이기도 한데요. 1969년에 내놨던 그녀의 앨범 클라우즈 표지 재킷을 직접 그린 자화상으로 해서 이 앨범이 그해 그래미 최우수 음반상을 또 받기도 했습니다. 팝 클래식 오늘로 2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가정음악이에요. 함께 하시면서 듣고 싶은 음악,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9310 유료 문자고요. 콩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무료입니다. 당일 방송은 어렵지만 가급적 빠른 주말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사연 주시는 분 가운데 몇 분께는 언제나 당신 곁에 이디야에서 지원하는 커피, 음료, 모바일 상품권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앵리케 그라나도스의 고에스카스 가운데 로스 레케브로스 사랑의 속삭임 알리샤 데 라로차의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고요. 알베니스의 아스트리아스 전설 듣겠습니다. 박규희의 기타 연주입니다.

스페인의 감성에 좀 빠져봤습니다. 알베니스의 아스트리아스, 레이엔다 전설, 박규의 기타 연주였고요. 앞서 들으신 곡 엔리케 그라나도스의 고에스카스 중에서 사랑의 속삭임 로스 레케브로스, 알리샤 데 라로차의 피아노였습니다. KBS 클래식 FM 신윤주의 가정음악 듣고 계십니다.

일상이 음악이 되는 아침, 신윤주의 가정음악. 한 달에 한 명의 음악가를 선정해 우리 시대 거장들의 다채로운 삶과 음악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신음악가 사전 우리 시대 거장을 듣다. 10월에 만나볼 음악가는 열정과 실력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을 이겨내고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을 뚫어낸 지휘자 마린 알소비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협연자와의 무대는 언제였습니까? 2022년 6월 18일 미국 텍사스주 포트워스 베이스 퍼포먼스 홀.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결선을 앞두고 지휘봉을 든 마린 알섭이 무대 뒤에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곁에 서 있던 앳된 참가자의 긴장된 표정을 바라본 그녀가 먼저 말을 건넸죠. 긴장돼요? 곧 끝날 거니까 나랑 같이 재미있게 한번 해봅시다. 가벼운 격려와 함께 무대에 오른 두 사람, 라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긴장했냐는 듯 음악에 몰입한 참가자는 폭풍 같은 기교를 선보였고, 마침내 연주가 끝났을 때 마린 알소베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대에서 왔지만 좀처럼 경험하기 어려운 벅찬 감동이 몰려왔던 거죠. 그녀에게 이런 감격을 선사한 연주자는 바로 한국의 임윤찬. 처음 참가한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당당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마린 알숲은 그날의 무대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꼽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임윤찬, 그는 경이로웠습니다. 뛰어난 테크닉뿐 아니라 진정한 시인이었죠. 어린 연주자라기보다 깊고 성숙한 영혼을 지닌 음악가였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반 클라이번 콩쿠르를 통해 특별한 인연을 맺은 마린 알숍과 임윤찬은 콩쿠르 이후에도 브라보 베일 뮤직 페스티벌, 라비나 뮤직 페스티벌, 한국 내한 공연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호흡을 맞춰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린 알숍은 임윤찬 이전에도 한국 연주자들과 인연이 깊습니다. 2015년 퀸 엘리자베스 국제 콩쿠르 바이올린 부문 결선에서는 한국의 임지영 연주자와 호흡을 맞춰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했죠.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마린 알숍은 섬세하고 안정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이끌어가면서 임지영의 폭발적이고 극적인 연주에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종종 국제 콩쿠르 무대에서 지휘봉을 잡는 마린 알숍. 젊고 열정적인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는 것에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미래의 음악을 이끌어갈 유망주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는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배 음악가들이 가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또한 동시에 그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기도 해요. 무대 위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음악가들을 존중하고 가치 있게 대하죠. 되도록 긍정적인 에너지와 신뢰를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제가 젊은 연주자들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과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30 중에서 3악장 피날레, 알라 브레베, 2022년 반 클라이번 실황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3번 D단조 작품 30 가운데 3악장 피날레 알라 브레베 들으셨습니다. 피아니스트 이윤찬이 우승을 차지한 2022년 반클라이번 실황이었습니다. 마린 알소비 지휘하는 포트워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는데요. 이윤찬의 연주도 정말 대단했지만 마지막에 눈물을 훔치는 마린 알소베의 장면을 바라보면서 아, 함께 울고 함께 감격하고 또 함께 환희했던 그때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마린 알소베 우리 연주자들과 정말 인연이 깊은데요.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실황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2015년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임지영과 마린 알소베 만남 그 장면을 또 떠올려 보시죠. 요하네스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77 3악장 알레그로 지오코소 마누 트로포 비바치입니다. 임지영의 바이올린 마린 알소베 지휘하는 내셔널 오케스트라 오브 벨지움입니다.

2015년 퀸 엘리자베스 콩클 실황 음반 가운데서 들었습니다. 브람스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3악장이었어요. 바이올린의 임지영, 마린 알소비, 집에는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끝곡은 클로드 볼링의 첼로와 재즈 피아노 트리오를 위한 모음곡 중에서 로맨틱. 요요마의 첼로 클로드 볼링 트리오의 연주 담기면서 먼저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동우, 작가 정지훈, 전 신윤주였어요. 오늘도 일상이 음악이 되는 하루 보내세요.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KBS 음악실 아나운서 윤수영입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수도사 프란치스코는 기독교를 전하고 평화를 이루겠다며 이슬람 진영에 가길 자청했습니다. 무모한 일이라고 주변에서는 만류했지만 프란치스코는 결국 술탄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정확히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전쟁의 시기에 무력이 아닌 대화를 시도했던 그 만남은 상호 존중과 이해를 통한 진정한 대화의 모델이 되었다고 하죠. 개천절인 오늘은 성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난 지 꼭 800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편견의 벽 너머에서 새로운 세계를 마주했던 그처럼 오늘 음악실도 아직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작곡가와 새로운 음악의 풍경을 만나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개희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하는 음악실 토요일 코너 음악 허물기 지금 시작할게요.

0: 음악학자 계희승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한 주간 잘 계셨나요?
1: 네네. 네.
0: 오늘 새로운 음악가를 만나는 날이네요.
1: 네 맞습니다. 네.
0: 아, 누굽니까?
1: 오늘 19세기 말 벨기에 작곡가입니다. 기옴 르퀘라는 작곡가고요.
0: 오, 처음 들어보는
1: 이름이에요. 네, 애초에 벨기에 작곡가라는 게 좀 생소하죠. 생각해보면.
0: 매우 그렇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는 네. 뭐 있는데 사실 뭐 독립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나라고 1830년쯤이었으니까요.
0: 네.
1: 그리고 하지만 이제 그 음악사 공부하면 그 사실 초반에 만나는 작곡가들은 대부분 오늘날의 벨기에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물들이에요.
0: 아 그래요?
1: 네, 네. 하지만 이제 그 주로 르네상스 뭐 이제 이때이기 때문에
0: 네.
1: 많은 음악을 전공한 학생들이 이름은 이제 잊어버리죠.
0: 네, 네. 그저 이자이 이름이 생각이 나고 벨기에하면은
1: 아, 네, 네, 네.
0: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콩쿨이 벨기에에서 열리지 않나요?
1: 네, 그리고 의외로 뭐 이름 아시지만. 프랑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뭐 그런 작곡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비에탕 같은 인물.
0: 아, 그렇죠.
1: 네,
0: 맞습니다.
1: 우리는 그냥 네, 프랑스 네. 작곡가 이렇게 네, 생각하지만 네. 엄밀히 따지면
0: 네.
1: 르퀘하고 이제 동향입니다. 단순히 뭐 나라만 같은 게 아니라
0: 네,
1: 그 지역까지.
0: 네.
1: 어쨌건 르퀘는 태어나기는 벨기에,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벨기에죠. 베르비에 지역. 에서 태어나서 9살부터 프랑스 푸아티에에서 자랐어요.
0: 네.
1: 그리고 18살 되는 해에는 파리로 옮겼습니다. 이듬해 가을부터 이제 프랑크, 세자르 프랑크에게 대입법과 후가를 배웠고요. 또 프랑크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뱅상 댕디에게 배웠고요.
0: 네.
1: 1894년 1월에 24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에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0: 어머나.
1: 네, 그러니까
0: 너무나 어린 네, 나이에
1: 네, 네, 아주 일찍 세상을 예. 떠난 작곡가입니다. 그래서 1979년 프랑스의 한 음악 잡지에 실린 어떤 글의 그 제목에 르퀘를 음악의 랭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제목을 달았어요.
0: 랭보.
1: 네, 근데 뭐 랭보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랭보는 랭보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랭보는 본인 스스로 펜을 놓은 거고
0: 네.
1: 아주 젊었을 때
0: 네,
1: 스무 살
0: 네.
1: 무렵에 그리고 르퀘는 그 말하자면 이제 그 펜을 빼앗긴 거죠.
0: 어떤 나이에?
1: 네. 그래서
0: 있네요.
1: 뭐 이렇게. 음악의 랭보, 뭐 굉장히 멋진 비유지만 또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이렇게 일찍 끝났다는 사실 하나로 묶다 보면 그러면 이제 작품보다는 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요절한
1: 네, 네.

0: 그러면 왠지 뭐 그 음악에 뭐가 있을 것 같고.
1: 그렇죠.
0: 그래서 그게 이제 아주 좋은 듣기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고.
1: 아, 네.
0: 그리고 모든 음악을 뭐 이 사람이 좀 더 살았더라면 뭐 이런 이제 가정법으로 들을 순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그런 것들 잠시 내려놓고 그 실제로 남은 소리에 좀 귀 기울여 봤으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벨기에에서 태어났고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활동했던 19세기 작곡가 기욤 르퀘의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1892년에 쓰고 같은 해 출판한 세계의 피아노 소품이라는 작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이 세계의 소품 각각 제목이 아주 가벼워요. 가사 없는 작은 노래, 잊힌 왈츠, 그다음에 즐거운 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세 번째 곡 제목 옆에는 민요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활기찬 곡이겠는데요. 아닌가?
0: 일단 들어보시고요.
1: 네.
0: 이 곡에 대해서 르퀘 본인이 남긴 말이 있는데 재밌어요. 뭐 이제 편지에 쓴 걸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이 곡들을 연주하기 쉬운 순전히 상업적인 물건이라고 이렇게 본인이 부르고 있어요.
1: 물건?
0: 네. 그러니까 상품이라고 부른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별 볼 일 없는 곡들이다. 자기 스스로 이렇게 좀 폄하하는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1: 아니, 그래도 본인의 작품인데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0: 아, 뭐 본인의
1: 심한 거 아닌가요?
0: 본인의 작품을 뭐 그렇게 부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뭐 이제 재밌는 건 이 작품 쓰기 한 5년 전쯤에, 그러니까 한 17살 때입니다. 그 청중도 뭐 듣는 사람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 쓴 작품이라면서 이기적인 소품들이라는 제목으로 또 작품을 발표한 적이 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뭐 한쪽 끝에는 나만을 위한 음악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또 다른 쪽 끝에서는 이건 시장을 위한 음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곡을 쓴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표현들. 요즘으로 치면 역시 뭐 MG 신세대 작곡가였네요.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
0: 당시 이제 그 선배 작곡가들이 봤으면 뭐 그랬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19세기라는 이제 그 시대성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9세기 피아노가 놓여있던 자리가 정확히 이 두 자리였거든요. 아주 상업적인 음악을 하는 데 사용되었던 악기이기도 하고 또 아주 지극히 사적인 음악을 하는 데 사용되었던 악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그 양쪽에 다 걸쳐있다는 건 사실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설명을 해주시니 좀 이해가 됩니다.
0: 네.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질문은 뭐 이런 거죠. 작곡가가 자기 작품을 상업용이라고 이렇게 부르면 그러면 우리도 덜 진지하게 들어야 되는 건가? 뭐 이제 이런 고민 좀 해보게 되고요.
1: 그렇죠.
0: 작곡가는 자기 음악의 가치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사람인가? 이게 작곡가인가? 아니면 이건 청중들이 하는 건가? 뭐 이제 이런 질문까지 조금 이어지는 그래서 되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작품 또 르퀘 본인의 말입니다. 직접 뭐 확인해 보시죠.
1: 궁금합니다. 기욤 르퀘의 세계의 피아노 소품. 첫 번째 곡 가사 없는 작은 노래, 두 번째 곡 잊힌 왈츠, 세 번째 곡 즐거운 춤, 민요풍으로 루이 드 보스의 피아노 연주로 들어보시죠.

0: 19세기 벨기에 작곡가 기욤 르퀘의 세계의 피아노 소품 보내드렸습니다. 가사 없는 작은 노래, 잊힌 왈츠, 즐거운 춤, 민요풍으로 이렇게 세 곡으로 이뤄진 전곡 루익 드보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작곡가 본인이 순전히 상업적인 물건이라고 표현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들어서인지 얼마나 상업적이기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네. 사실 감상하니까 전혀 뭐 그렇지 않았어요. 네, 네. 그리고 세 번째 곡 즐거운 춤곡은 좀 흥겹고 왁자지껄한 분위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중간중간에 그늘이 지나가서
1: 맞습니다. 네.
0: 뭐라고 이거를 그렇다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1: 아니,

0: 되는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네네. 작곡가의 말은 그냥 참고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그렇군요.
0: 그리고 사실 뭐 상업용이라는 말이 어떤 이 작품의 뭐 품질 판정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그냥 자기 작품의 어떤 그 분류를 한 거잖아요. 뭐 이렇게 쉬운 음악, 살롱 음악, 뭐 상업 음악, 뭐 이런 말들 다 이렇게 음악 자체의 어떤 박혀 있는 속성이라기보다는 그 사회에 통용되었던 분류표 같은 거니까요.
1: 네.
0: 그리고 르퀘는 또 워낙 그 이 사람이 편지를 워낙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이 편지들이 또 때로는 그 우리가 좀 이렇게 무엇을 진지하게 들어야 하는지 이렇게 좀 미리 정해버리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작곡가가 한 말을 읽고 나면.
1: 네네.
0: 아, 그럼 이제 이건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건가? 뭐 쉽지만 사실 우리가 음악을 뭐 어떻게 들어야 된다라는 건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서
1: 네.
0: 그래서 뭐 다 장단점이 있는 것

0: 회방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1: 네, 뭐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모차르트가 남긴 그 뭐 이만한 두께의 책함권 분량의 편지들이거든요. 그 편지들은 다 그 맥락을 따져가면서 읽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하지만 그 모차르트가 그 편지에서 하는 말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그 이제 그 다 전후 맥락이 있고 그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이길래 이렇게 썼는지 이제 이것들을 좀 따져봐야 돼서 뭐 쉽지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르퀘가 본인 스스로 이건 진지하게 쓴 작품이라고 이제 뭐 말을 남긴 건 아니지만 뭐 그랬을 수밖에 없는 작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네.
1: 피아노 소나타 G단조고요. 1891년 초에 쓴 곡입니다. 1890년에 스승 프랑크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불과 한 서너 달 뒤에 쓴 작품이고요.
0: 네.
1: 그래서 뭐 이제 제목은 소나타지만 사실 그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로 익숙한 뭐 고전적인 그런 형식과는 거리가 아주 먼 작품입니다.
0: 네.
1: 그 이 곡의 이 이제 르퀘 전집 음반 앨범이 있어요. 그 앨범에
0: 앨범이 있어요.
1: 네네. 그 음반 이제 해설을 쓴 제롬 루진이라는 사람이 이 작품은 아마도 프랑크의 그 유명한 전주곡과 코랄 푸가 이게 모델이었을 거라고 주장을 하는데.
0: 네.
1: 그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건 여기 이 피아노 소나타 악장 제목으로 붙어 있는 뭐 전주곡 푸가 뭐 이런 악장 제목은 르퀘가 붙인 건 아닙니다.
0: 아 그래요?
1: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보통 괄호 안에 넣는 게 정석이고요. 표기하는 게.
0: 네.
1: 그 이제 그냥 이제 들어보시면 누가 봐도 이건 전주곡과 후가라서
0: 네.
1: 그 후대가 이름을 이제 붙여준 거예요.
0: 예. 예.
1: 이걸 정확하게 이제 누가 붙였는지는 좀 명확하지 않고요.
0: 네네.
1: 그 르퀘가 붙인 게 아닌 건 아주 명확하고. 근데 이제 이게 출판사인 건지 출판사람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붙은 건지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건 스승을 잃은 21살 청년이 왜 하필 후가 이 안에 후가가 이제 두 개 들어 있거든요.
0: 네.
1: 후가를 왜 이렇게 많이 썼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에 다 듣기 어려워서 이제 처음 세 곡 먼저 이어서 듣겠습니다.
0: 좋습니다. 기욤 르퀘의 피아노 소나타 G단조 가운데 1악장 프렐루드, 2악장 푸가 1, 3악장 푸가 2, 루익 드보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죠.

0: 1870년 태어나 1894년에 세상을 떠난 벨기에의 작곡가 기욤 르퀘의 피아노 소나타 G단조 중에서 1악장 프랄루드, 2악장 푸가 1, 3악장 푸가 2 보내드렸습니다. 르익 드보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KBS 음악실 토요일 코너 게이승의 음악 거물기, 음악학자 게이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24살 꽃다운 나이에 요절한 작곡가 르퀘의 음악 감상하고 있고요. 방금은 피아노 소나타를 들어보았는데 1악장인 전주곡은 뭐 금방 끝났어요.
1: 네, 휙 지나갔죠.
0: 네, 네, 맞습니다. 휙 지나갔는데 이어진 푸가는 좀 달랐습니다. 저는 그리고 일단 푸가 하면 네. 사실 좀 참 지적인 장르라고 생각을
1: 맞아요.
0: 해요.
1: 네.
0: 그래서 계산하고 공부해서 쓰는 음악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서는 2악장, 3악장 다 후가였잖아요.
1: 네.
0: 다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듯한
1: 네.
0: 목소리가 높아지는 네. 듯한 분위기가 들려서 흥미로웠어요.
1: 맞습니다. 그것도 굳이 두 개나 이렇게 연달아서.
0: 뭐 연달아서.
1: 근데 뭐 생각해 보시면 그 우리가 형식과 감정을 이렇게 반대말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뭐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뭐 감정은 이렇게 가슴에서 나오는 거고
0: 네네.
1: 후가는 이제 머리로 쓰는 음악이다.
0: 네네.
1: 뭐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0: 그런 것 아닌가요?
1: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그런 이분법은 사실 좀 놓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0: 네네.

0: 거는요. 그 감정도 오래 지속할 감정이 일단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막 그렇게 터져 나오지 않게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성부가 아까 막 이제 서로 막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다는 말씀하셨는데 같은 생각을 이렇게 서로 다른 시간에 막 되풀이를 하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런데 감정 하나가 이렇게 순식간에 사라지지 않고 구조 전체로 퍼져나가는 거.
1: 네.
0: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가슴과 머리 둘 다 필요한 그런 기술을
1: 네, 진짜.
0: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스승은 이제 떠났지만 스승의 가르침은 남았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작품 아닌가 싶고요.
1: 스승을 추모하며
0: 네.
1: 가르침을 되새기며.
0: 근데 이제 그 추모를 보통 이제 말로 하는데 여기서 르퀘는 그거를 음악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고 또 이게 그야말로 작곡가가 할 수 있는 가장 멋진 애도의 한 방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러네요.
0: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사적인 음악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자신의 스승의 역법으로 자신의 스승의 죽음을 애도하는 거니까.
1: 네.
0: 이제 소나타의 뒷부분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 네 번째 악장이 되겠죠. 더 느린 움직임으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빠르기를 못 박지 않고 이렇게 앞에보다는 느리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 이제 5악장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 악보에는 또 이상한 표기가 적혀 있는데 4분음표 그다음에 그 등호, 이퀄 전주곡의 4분음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무슨 뜻이죠?
0: 그러니까 전주곡의 4분음표와 같은 4분음표 속도로 연주하라는 뜻이에요. 그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대목이죠. 그냥 메트로놈 숫자 써도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렇게 속도를 못 박을 수도 있었을 텐데 르퀘는 마지막 악장의 속도를 숫자가 아니라 다시 이 곡의 처음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런 거겠죠. 끝을 알려면 처음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거 그냥 제 해석입니다.
1: 뭐 맞는 것 같은데.
0: 뭐 이중적인 의미가 있겠죠. 뭐 더 있겠지만 그 앞에서 그렇게 막 조이고 쌓아올린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끝을 찾는지 이걸 연주하고 듣기 위해서는 다시 앞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어쨌건 스승의 끝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작품인 만큼 또 그 끝을 기억한다는 건 그 시작을 돌이켜보는 것이다. 뭐 그런 의미도 담고 있지 않을까. 근데 뭐 이런 말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일단 또 들어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은 음악입니다.
1: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욤 르퀘의 피아노 소나타 G단조 가운데 4악장 더 느린 움직임으로 5악장 피날레 릭 드보스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0: 기욤 르퀘의 피아노 소나타 G단조 가운데 4악장 더 느린 움직임으로 5악장 피날레 릭트 보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마지막 악장 이름이 피날레인데
1: 네, 맞아요.
0: 몰아칠 줄 알았어요. 네, 크게. 네. 그런데 어제 뭐랄까요? 산을 한 바퀴 돌아서 출발했던 입구로 다시 되돌아왔지만 좀 지친? 그래서 네. 편안한 네. 길이 네.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아, 이 끝의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1: 그 이렇게 긴 여정을 거쳐서 집에 돌아오면 분명 힘들긴 한데 그래도 아, 집이다 뭐 이럴 때 있잖아요.
0: 네, 네.
1: 뭐 그거 비슷한 거 아닌가 싶은데 사실 생각해 보시면 모든 음악이 모든 피날레가 이렇게 막 승리를 외치면서 끝나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0: 뭐 그러라는 법은 없죠 사실.
1: 네, 사실 19세기 소나타의 피날레라고 하면 이렇게 좀 뭐랄까 갈등을 해결하고 환하게 끝난다는 이야기가 너무 익숙한데
0: 네.
1: 뭐 이제 베토벤의 잘못이 크죠. 그 르퀘는 이런 승리를 막 이렇게 외치는 대신에 그냥 차분하게 가라앉는 쪽을 택했고요.
0: 네, 그러네요.
1: 그러니까 소나타라는 이름은 빌렸지만 소나타는 이렇게 끝나야 한다는 어떤 의무까지 받아들인 건 아닌 셈이죠. 그 오늘 마지막 곡은 사실 더 이렇게 좀 흐릿한 자리에 있는데 그 아다지오 렐리조소라는 곡이고요. 종교적으로. 네. 느리게라는 뜻이죠. 이 곡은 언제 썼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음악은 비교적 굉장히 분명한데요. 베토벤을 좀 떠올리게 하는 코랄로 시작해서 아주 몽상적인 명상으로 흘러갔다가 다시 그 코랄로 돌아오는 3부 구조로 되어 있고요.
0: 네.
1: 이 제목에 종교적이라고 적혀 있으니 뭐 작곡가의 신앙 고백으로 들어야 할까 뭐 이런 고민이 드는데 그것도 이제 뭐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대체 이제 무엇이 이 음악을 종교적으로 들리게 만드는지 좀 귀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곡이 몇 살 때 음악처럼 들리는지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보시면 또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0: 워낙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작곡가인지라 나이 가늠을 못하겠는데.
1: 근데 음악이 정말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음악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0: 함께 맞춰보도록 하죠. 기욤 르퀘의 아다지오 렐리지오소 종교적으로 느리게 릭트 보스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합니다.

0: 기욤 르퀘의 아다지오 렐리지오소, 종교적으로 느리게, 루익 드 보스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일단 앞부분은 저는 정말 찬송가처럼 들렸어요. 네. 노래가 들렸고, 그리고 몇 살 때 곡 같은 것인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어른스러운데 그때 어렸겠죠, 썼을 때.
1: 네, 네. 뭐 많아봐야 24이었을 테니까요. 근데 그 모르겠다는 말씀이 오늘의 정답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작곡가의 작품 목록이 사실 뭐 하나 생각해 보시면 그 어떤 하나의 이야기로 정렬하기 위한 도구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서툰 습장에서 시작해서 스승을 만난 성장기, 그 다음에 뭐 걸작 뭐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그 이건 이제 어떤 한 작곡가의 작품을 이렇게 줄 세우는 건데, 줄을 세우려면 날짜가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날짜가 없는 작품은 이제 그 거기에 잘 들어맞지 않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있는 그대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러네요.
1: 그리고 오늘 이제 시작하면서 뭐 랭보 이야기 잠깐 했는데, 그 이제 랭보 뭐 이런 이야기 하면 이런 별명이 작품보다 이제 이걸 더 먼저 들리게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또 했었잖아요.
0: 네.
1: 이 곡은 사실 그 끝남이라는 게 들어설 자리를 이제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작품이 어땠는지 생각해 보시면 계속 제목이 우리 귀를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막 인도를 했거든요.
0: 뭐
1: 처음에 가사 없는 노래, 그다음에 뭐 전주곡과 후가 뭐 이런 것들, 이건 이제 남이 붙인 제목들이고 또 종교적 이라는 어떤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음악은 진짜 음표만으로 존재하는 건가? 뭐 아닌 것 같고, 그럼 제목과 작곡가가 남긴 말까지 합쳐져야 작품이 되는 건가? 뭐 그것도 잘 모르겠고,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만드는 작품들로 가득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조금 더 직접 던지는 곡들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꼭 함께 확인해 보시죠.
0: 이렇게 또 어떤 곡들을 준비해 주실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음악학자 개희승 한양대학교 교수와 함께한 음악실 토요일 코너 개희승의 음악 허물기 전해드렸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행복하세요. 윤수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클래식 아나운서 박지현입니다. 마법사의 제자라는 명곡을 남긴 프랑스의 작곡가 폴 듀카. 그는 생애 후반 파리 음악원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는데요. 그 중에는 현대음악 작곡가인 올리비에 메시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앙에게 듀카는 이런 가르침을 줬다고 해요. 새들의 노래를 들어라. 새들은 위대한 스승이다. 올리비에 메시앙은 이 말을 새겨듣고 실제 새소리를 음악에 녹여낸 명곡들을 작곡했습니다. 새의 카탈로그 같은 곡들이요. 폴 듀카가 제자에게 했던 조언은 너무 스스로에게 매몰되지 말고 또 인간의 음악만 연구하지 말고 자연의 소리도 들으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귀만 기울인다면 자연은 수많은 삶의 철학과 지혜를 들려줄 테니까요. 자연을 스승으로 섬을 때 내가 듣게 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위대한 스승이 들려줄 이야기들이 궁금해집니다.

폴 디카의 비아넬 목가였습니다. 헤르만 바우만의 호른과 쿠르트 마주어가 지휘하는 라이프지히 게반타우스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사람의 도움으로 혹은 사람들의 말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한다면 자연으로 답을 찾으러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오늘은 그런 여유가 좀 있기를 바라면서 개천절의 생생클래식 문 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신청곡 미리 전해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좀 넉넉하게 여유를 두시고 주신다는 마음으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문자메시지 샵 9310번입니다. 우물정자 누르시고 9310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으로 듣는 분들은 그냥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새들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레스비기의 The Birds, 새 가운데 나이팅게일과 뻐꾸기 쿠쿠 감상하겠습니다. 루이 레인이 지휘하는 애틀란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라스피기의 새 가운데 나이팅게일과 쿠쿠, 뻐꾸기였습니다. 루이 레인이 지휘하는 애틀랜타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유독 동물 가운데서도 새를 묘사한 곡들이 있죠. 새들의 그 소리를 우리는 노래한다라고 표현하니까요. 이번에는 본 윌리엄스가 작곡한 종달새 비상 준비했는데요. 핑커스 주커만의 바이올린과 다니엘 바렌보임이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이어베어의 아프리카 여인 가운데 오 파라디소였습니다. 테너 비토리오 그리골로의 노래와 이탈리아 공영방송 소속의 오케스트라이죠. 라이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폰키엘리의 라지오콘다 가운데 하늘과 바다였습니다.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노래와 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일상의 클래식, 박지연의 생생 클래식. 토요일에는 클래식계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는 주간 생클이 마련돼 있습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클래식 음악계의 신선한 소식들을 여러분의 귀까지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주간 생클. 가을날을 기쁨으로 물들일 클래식 축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내일부터 다음 주 토요일까지 대전에서 열리는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 소식인데요. 첼리스트 장한나가 예술감독으로 참여하는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 올해 주제는 Joy of Music, 음악의 기쁨입니다. 이 주제에 어울리는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눈길을 끄는 건 다음 주 토요일인 10일에 열릴 클로징 콘서트입니다. 이 콘서트에는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미리 신청받은 시민 연주자들이 무대에 오르는데요. 참가 모집을 시작한 지 1분 만에 130명 정원이 모두 찼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리그의 페르긴트 모음곡 1번 중에 아침의 기분, 산속마을의 궁전을 연주한다고 하네요. 이날 공연에서는 또 2025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인 첼리스트 에토레 파가노가 차이콥스키의 로코코 주제에 의한 변주곡을 연주하고요. 월요일인 5일에 공개 오디션으로 선발하게 될 피아니스트 협연자는 그리그의 피아노 협주곡으로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오디션에서 우승하자마자 닷새 만에 무대에 오르게 되는 건데요. 지휘자 장한나가 이 공연을 이끈다고 합니다. 축제 기간에는 피아니스트 율리우스 아살과 김세현, 바이올리니스트 클로이 추아와 김계희, 첼리스트 에토레 파가노와 줄라 토미르평, 아카펠라 그룹인 킹스 싱어스와 디토 치임버 오케스트라 등이 연주자로 함께하는데요. 세계적인 연주자들과 젊은 음악인들의 무대를 즐길 수 있는 축제 한마당이 될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 시민들의 참여로 마무리될 2026 장한나의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 그야말로 음악의 기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축제 기간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야외음악회 소식도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양일간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리는 2026 클래식 파크 콘서트입니다. 어제는 춤추는 지휘자로 알려진 백윤학이 부산 체인버 뮤직 소사이어티와 함께 영화음악 속의 클래식을 들려줬는데요. 둘째 날인 오늘은 클래식 부산의 예술감독인 정명훈이 KBS 교향악단과 함께 브람스의 교향곡 2번,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을 연주합니다. 협연자도 눈길을 끕니다. 2025 프랑스 롱티보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 없는 1위를 차지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김세연이 함께하니까요. 김세연은 앞서 소개해드린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에도 참여하죠. 중요한 건 이 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와서 관람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열리는 이 공연, 부산시민공원 잔디광장에서 선착순으로 앉아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빠르게 달려가시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 테너 백석종이 2026 인터내셔널 오페라 어워즈에서 남자 성악가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인터내셔널 오페라 어워즈는 오페라계의 오스카라고 불리는 시상식인데요. 2012년 영국의 자선사업가인 해리 하이먼이 창설했는데 성악가는 물론이고 지휘자, 연출가, 오페라단 등 오페라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낸 예술가와 단체를 선정합니다. 지난달 23일에 공개된 최조 후보 명단에는 백석종과 함께 성악가 5명의 이름이 올랐는데요. 여기엔 2017년 기 수상자기도 한 미국의 테너 로런스 브라운리와 영국의 베테랑 테너 존 오스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자 성악가 부문은 특히 세계 최정상급 오케스트라 가수들이 받았던 상이라고 하는데요. 세계 명문 극장을 누비며 다음 시즌 뉴욕 메트 오페라에서 3개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인 테너 백석종. 과연 오페라계의 오스카상을 받을 수 있을지 11월 21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릴 시상식을 기다려봐야겠습니다.
그럼 피아니스트 김세연의 연주로 포르의 꿈을 꾼 후에 그리고 바카롤 1번 작품 26번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포레의 꿈을 꾼 후에 그리고 바카롤 1번 작품이 26번이었습니다. 김세연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어요. 주간생클 오늘 세 가지 소식을 전했습니다. 내일부터 열리는 장안나의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 또 오늘 부산에서 열리는 야외 공연, 정명훈과 김세연, KBS 교향악단의 클래식 파크 콘서트 소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테너 백석종이 2026 인터내셔널 오페라 어워즈 남자 성악가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시민 연주자들도 함께 무대에 오르는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 시민 참여도 놀랍지만 이 오디션을 통해서 폐막 공연의 협연자를 바로 고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일인 것 같은데요. 누가 폐막 공연에 오르게 될지 5일에 있을 오디션 결과도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에 또 참여하는 트럼피스트 티네팅 헬제트의 연주로 알비노니의 트럼펫 협주곡 B플랫 장조 작품 7의 3번 듣겠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전악장입니다. 노르웨이 취임보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합니다.

알비노니의 트럼펫 협주곡 B플랫 장조 작품 7의 3번이었습니다. 1악장 알레그로, 2악장 아다지오, 3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셨고요. 티네팅 헬세트의 트럼펫, 노르웨이 트윈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여기는 KBS 클래식 FM이고요. 매일 정오부터 2시까지 함께하는 생생 클래식입니다.

0: 음악이 주는 휴식으로 마음을 다독입니다. 생생 클래식.
1: 매일 날 12시 생생 클래식.

When the red, red robin comes bob, bob, bobbing along 이었습니다. 예후디 메뉴인 스테판 그라펠리의 바이올린 연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어빙 벌린의 블루 스카이즈였고요. 챈티클리어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은 드뷔시의 세속의 춤곡입니다. 마르쿠스 클링코의 하프, 파리 바스티오 오페라 오케스트라 솔로이스트의 연주입니다.

포르의 엘레지까지 들었습니다. 시단주 작품 24번이었고요. 다니엘 뮬러 쇼트의 첼로, 알렉산드르 블로흐가 지휘하는 베를린 도이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드뷔시의 세속적 춤곡, 마르쿠스 클링코의 하프, 파리 바스티 오페라 오케스트라 솔로이스트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장조 작품 102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와 3악장 알레그로 듣겠습니다. 유자왕의 피아노, 안드리스 넬손스가 지휘하는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쇼스타코비치의 피아노 협주곡 2번 F장조 작품 102번 가운데 2악장 안단테 3악장 알레그로였습니다. 유자왕의 피아노 안드레스 넬손스가 지휘하는 보스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슈베르트의 그 초기작인 바이올린 소나타 A단조 도이치 385번 전해드릴게요. 그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입니다. 타스민 리틀의 바이올린과 피어스 레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슈베르트의 발린스와타 A단조 도이치 385번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였습니다. 타스벤 리틀의 바이올린과 피어스 레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어서 생상스의 콘서트용 소품 G장조 작품 62번을 장자크 칸타로우의 바이올린과 그가 지미하는 타피올라 심포니에타의 연주로 듣겠습니다.

생상스의 콘서트형 소품 쥐장조 작품 62번이었습니다. 장자크 칸트라우의 바이올린과 그가 지휘하는 타피올라 심포니에타의 연주로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끝곡으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프레디 머큐리의 보헤미안 랩소디 필하모닉스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필하모닉스는 이제 빈필과 베를린필의 그 핵심 단원들이 모여서 만든 앙상블이죠. Not classical, but premium quality라는 슬로건으로 정말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음악들을 선보이는 그런 앙상블인데요. 이 곡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유라, 작가 장유림, 아나운서 박지현이었습니다. 생생한 오후 보내세요.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명현주 명음반 정만섭입니다. 명현주 명음반 매주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은 금주의 신보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매된 음반 가운데 들어볼 만한 음반 선별해서 대표곡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바이젠베르크의 37장짜리 전집 가운데서 준비해봤습니다. 이 가을에 또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요. 프레드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번호 11,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피아노, 스타니스와프 스크로바첩스키가 주의하는 파리 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부에도 협주곡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번호 61, 지노 프란세스카티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터가 주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 전해드립니다. 명인주 명음반 오늘 첫 곡입니다. 가스파르 카사도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전주곡 판타지아, 사르다나, 인터메초 그리고 단자로 이어집니다. 알리자 바일러슈타인의 첼로 연주입니다.

가스파르 카사도의 첼로를 위한 모음곡 전주곡 판타지아 사르다나 인터메초 그리고 단자로 이어지는 작품이었습니다. 알리자 바일러슈타인의 첼로 연주 오늘 명연주명음반 첫 곡이었습니다. 이어서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입니다. 지노 프랑세스카티의 진한 연주 그리고 브루노 발터의 온화한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최상의 조합을 이뤄내는 명연 중의 명연입니다. 루드빅 판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60일 지노 프랑시스카테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터가 주의하는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1년 스테레오 레코딩입니다.

제노 프란체스카티는 프랑스 바이올리니스트로 분류가 되지만 사실은 이탈리아계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어떤 열정 같은 것을 이 바이올린 사운드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연주 감동적이죠. 루드빅 반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61 지노 프란체스카티의 바이올린 브루노 발터가 주연한 콜롬비아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1961년 스테레오 레코딩이었습니다. 이어서 안토니오 비발디의 현을 위한 협주곡 2단조 리옹 번호 133 파비오 비온디가 이끄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입니다.

안토니오 비발디의 현을 위한 협주곡 2단조 리옹모노 133, 파비오 비온디가 이끄는 에우로파 갈란테의 연주였습니다. KBS 클래식 FM의 명연주 명음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금주의 신보 전해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이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37장짜리 전집에서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워낙 소개해드리고 싶은 명연들이 많아서 한 차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바이젠베르크가 연주하는 쇼팽의 피아노 주곡 1번 감상하실 텐데요. 정말 명징한 그런 연주, 감상주의가 파고들 틈이 없는 그런 연주입니다. 이지적인 연주인데도 우리를 정말 감동시킵니다. 정신이 번쩍 나죠. 프레드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번호 11,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피아노, 스타니스와프 스크로바첩스키가 주의하는 파리 음악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간혹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라고 부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 SS 두 이니셜이 나오면은 스로 무성음이죠. 그래서 바이젠베르크가 맞습니다. 알렉시스 바이젠베르크의 피아노 연주, 스타니스와프 스크로바첩스키가 주재하는 파리 음악원 오케스트라 연주로 프레드릭 쇼팽의 피아노 협주곡 1번 2단조 작품 번호 11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오늘 마지막 곡 요한 제바스찬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어곡 집 2권 가운데 전주국가 부가 14번 F샵 단조 바흐 작품 번호 883 루카 굴리엘미의 질범한 피아노 연주입니다.

바흐의 평균율 클라비오 곡집 2권 가운데 전주국가 부가 14번 바흐 작품 번호 883이었습니다. 루카 굴리엘미의 질범한 피아노 연주했습니다. 명인주 명음반 끝곡이었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정만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우린 땅에 씨앗을 심고 하늘엔 꿈을 심습니다. 언젠가 땅속 씨앗의 뿌리와 하늘로 뻗은 꿈의 가지가 서로 만나기를 바라면서, 아직 그런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린 모두 같은 하늘을 나눕니다. 불확실한 땅 위에 서 있으면서도 함께 하늘을 올려다보는 우리는 한 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래의 날개비의 홍소연입니다. 땅에는 수많은 경계가 있지만 하늘엔 경계가 없다고 말하는 시인. 그래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라고 한 시인 알베르토 리오스입니다. 땅에선 저마다 다른 길을 걷고 서로 다른 곳을 향해 가지만 고개를 들면 우린 같은 하늘을 보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봄과 여름을 지나며 발밑의 길만 보고 걸어온 우리에게 이젠 위도 한번 바라보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볼 수 있는 하늘도 한번 올려다보라고 가을은 하늘을 좀 더 높여 놓았나 봅니다.

10월 3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노래 날개비의 첫 곡, 영국의 현대 클래식 작곡가이자 기타리스트입니다. 존 브러닝의 성가곡 아베 마리아였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 존 브러닝이 클래식 라디오 프로 진행자이기도 하대요. 90년대 말부터 계속해서 이 클래식 라디오 프로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왠지 더 친숙하게 느껴지고 그러네요. 메조소프라노 캐서린 진킨스의 음성으로 함께했는데요. 그녀의 앨범 데이드림의 수록곡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같은 하늘을 보고 있다. 참 경이롭단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바다 건너 멀리에서 듣고 계실 우리 노나의 가족 여러분들과 그 하늘을 보면서 다음 곡도 함께 나누고 싶네요. 19세기 이탈리아 가곡의 왕으로 불리는 작곡가죠. 프란체스코 파올로 토스티. 근데 그 당시 오페라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이탈리아잖아요. 근데 뚝심 있게 가곡을 고집했던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주옥 같은 가곡 중에서 랄바 세파라 달라 루체 엘럼브라, 새벽은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침을 기다리는 노래인가? 제목을 얼핏 들으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밤의 꿈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이 오기 전 죽음을 갈망하는 강렬하고도 슬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새벽이 오면서 밤의 꿈과 사랑이 끝나는 걸 비통해하는, 그래서 막 가사에서 낮을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절규합니다. 테너 후안디에고 플로레스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이탈리아 가곡 두 작품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이 토스티의 후배격이 되겠나요? 루체로 레온 카발로의 마티나타, 아침의 노래였습니다. 세레나데의 반대죠. 그러니까 아침에 부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가사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흰 옷을 입은 새벽빛이 태양에게 문을 열어주었네. 이야, 멋지죠. 멋진 표현이에요. 그 밝아오는 아침의 신선함, 또 사랑하는 이를 향한 설레는 마음을 아주 경쾌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테너 조세프 갈레아의 음성으로 보내드렸고요. 먼저 전해드린 토스티의 가곡. 그렇게 생각하면 이 아침의 노래하고는 참 대조적인 가사죠. 낮을 보고 싶지 않다고 절규하니까. 새벽은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고. 테너 후안디에고 플로레스가 불렀습니다. 이번엔 러시아로 가보겠습니다. 19세기 러시아 로망스예요. 알렉산더 알라비에프의 솔로베이, 그러니까 나이팅게일이란 뜻입니다. 당대에는 러시아 미녀처럼 아주 큰 사랑을 받았대요. 뭐 알라비에프 하면은 뭐 러시아의 슈베르트, 러시아 가곡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사랑받은 작곡가니까요. 나처럼 불쌍한 누군가가 이 밤 너의 노래를 들어줄까? 나이팅게일의 감정을 이입하는 그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가 부릅니다.

알렉산더 알리아비에프의 러시아 로망스였습니다. 나이팅게일, 솔로베이, 소프라노 나탈리 드세의 음성이었습니다.

20세기 미국 작곡가 조지 데이빗 와이스의 What a Wonderful World. 이 얼마나 멋진 세상인가. 로비온 윌리엄스 주연의 영화 굿모닝 베트남에 흐르면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된 노래입니다. 이게 1967년에 세상에 선을 보인 곡인데 루이 암스트롱이 발표했을 당시에는 영국 차트에서만 사랑을 받아갖고 루이 암스트롱이 적잖이 실망했던 뒷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결국 그가 죽고 나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게 됐네요. 그는 크나큰 성공을 보지는 못한 또 아쉬움이 있습니다. 루이 암스트롱의 음성과는 정말 사뭇 다른 느낌이죠. 미국 가수 에바 캐스디의 음성으로 오늘은 함께 해봤습니다. 이번엔 모차르트의 오페라 양치기 왕 중에서 양치기 임금님 아민타의 아리아 감상하시겠습니다. 라메로사로 꼬스탄테 그녀를 사랑하고 변치 않겠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게 되면서 이 불안해하는 연인 엘리자를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맹세하는 노래입니다. 소프라노 루치아 폽, 레나드 슬라킨이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입니다.

모차르트 오페라 두 편 이어서 만나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 후궁탈출 중에서 벨몬테의 아리아였어요. 멘델 프로이드의 트라는 플레젠, 기쁨의 눈물이 흐를 때, 노예로 잡혀온 연인

인 콘스탄체를 찾아 천신만고 끝에 튀르키예에 도착한 그가 사랑하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부르는 기쁨의 노래였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달리히, 오이겐 요후미지 위하는 바이에른 슈타츠오퍼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먼저는 양치기 왕 중에서 아민타가 부르는 그녀를 사랑하고 변치 않겠습니다 였습니다. 소프라노 루치아 보비 불렀고요. 레너드 슬라트킨이 지휘하는 미넨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82번 Ich habe genug, 바흐 작품 번호 82 중에서 아리아 Ich habe genug, 나는 만족하나이다 감상하시겠습니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오, 카를 리터가 지휘하는 미넨 바흐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칸타타 82번 나는 만족하나이다 중에서 동명의 아리아였습니다. 나는 만족하나이다. 바리톤 디트리 피셔 디스카우가 불렀고요. 카를 리터가 지휘하는 미넨 바흐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클래식 천일야화로 이어집니다.

미녀의 산과 숲, 골짜기가 자주 등장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이유는 이 슬로바키아의 풍경을 보면 알 수 있죠. 슬로바키아 북부와 중부에는 카르파티아 산맥이 펼쳐지고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낮은 평야가 이어집니다. 가장 높은 산 최고봉이 해발 약 2655m. 국토의 약 41%가 숲인데요. 슬로바키아 사람들에게 산과 골짜기는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었죠. 실제로 슬로바키아 민요 4천여 곡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노랫말에 등장하는 풍경 가운데 숲과 산에 관한 묘사가 전체 풍경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흥미로운 게 골짜기인데요. 슬로바키아 어로는 돌리나.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고 해가 지는 골짜기. 때로는 사람들이 건너고 떠돌고 몸을 피하는 공간으로도 등장합니다. 산과 숲처럼 이 골짜기도 사람들이 넘어야 하는 경계이자 삶의 길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슬로바키아의 옛 노래에는 돌리나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 동요로 편곡돼서 불리는 민요가 있는데요. 제목부터 골짜기를 두 번 부르면서 시작합니다. 하지만 노래가 들려주는 건 골짜기를 배경으로 한 젊은 남녀의 사랑과 이별이죠. 골짜기여 골짜기여 돌길이 난 골짜기여 우리의 진실한 사랑은 어디에 있나요? 멋진 젊은이여 젊은이의 사랑과 나의 자유 우리의 진실한 사랑은 마치 바구니에 담긴 물과 같아요. 바구니에 물을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틈 사이로 빠져나가 버리겠죠. 사랑도 그렇게 붙잡을 수 없이 사라져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는 안타까움이 원망으로 바뀌죠. 우리 사랑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게 안타까워요. 우리를 심술궂게 갈라놓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를. 골짜기에서 돌길에서 시작해 바구니 사이로 빠져나가는 물처럼 붙잡을 수 없이 사라지는 사랑으로 이어지는 노래. 슬로바키아 민요 골짜기를 두 번 부르며 시작하는 골짜기여 골짜기여 돌리나 돌리나입니다.

슬로바키아 미녀 돌리나 돌리나 소프라노 에디타 그루베로바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끝곡으로는 체코 미녀 골랐습니다. 스토돌레 품바 목장길 따라로 친숙한 멜로디입니다. 로버트쇼 합창단의 하모니로 인사드리죠. 내일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성당 종탑 위에 종을 매다는 건 하늘에 우물이 있기 때문. 종지기가 종줄을 당기면 두레박이 수면에 부딪힐 때 찰랑 하는 소리가 들리지. 손택수 시인의 하늘 우물이라는 시 몇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FM 풍요마을 백승주입니다. 하늘에 우물이 있다면 종탑에 달린 종은 그 우물에 던지는 두레박이라고 했네요. 종이 댕그렁 울리는 소리가 물에 찰랑 던져지는 두레박 소리 같다고도 했는데요. 줄을 당겨서 종을 치는 모습은 정말로 두레박을 당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두레박은 맑은 물을 퍼올린다면 하늘을 향해 던져지는 저 종소리는 무엇을 담아올까요? 10월 3일 우리 하늘이 열린 날, 저 하늘 우물에 두레박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한민 작곡 무천, 물과 바람의 노래 하늘맞이 함께 하시죠. 허인종의 검은고와 원일의 퍼커션, 안성우의 대금연주, 박문규의 노래입니다.

정한민 작곡 무용음악 무천 가운데 물과 바람의 노래 하늘맞이 들으셨습니다. 박문규의 노래와 허윤종의 검은고, 원희의 퍼커션, 안성우의 대금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풍요마을은 손택수 시인의 하늘 우물이라는 시 몇 구절로 시작해봤습니다. 하늘은 정말 많은 걸 상상하게 하죠. 그리고 나라 역사가 시작된 걸 하늘이 열렸다고 표현한 것도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는 참 멋진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하늘이 열리면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함께 나누고 싶은 가을날입니다. 매주 주말 이 시간에는 우리 음악과 함께 우리 땅 곳곳을 돌아봅니다.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 함께 하실 텐데요. 오늘은 개천절이면 생각나는 곳,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해마다 10월 3일이면 강화도 만이산에 있는 참성단에서 개천대제가 열리죠. 만이산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에 있습니다. 그 정상에 있는 참성단은 만이산 제천단이라고도 하는데요. 단군이 하늘에 제를 올리기 위해 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정확한 축조 연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제단 역할만 한 것인지 천문대나 관상대 역할까지 했는지도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아무튼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곳에서 국가 제사를 행했다고 합니다. 고려 고종 때는 또 만이산 부근에 궁궐을 세우면 나라가 번창한다고 해서 산 남쪽에 이궁을 세웠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궁은 왕이 궁궐 밖으로 거동할 때 머무는 곳을 가리키죠. 참성단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고쳐 쌓았기 때문에 원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고 지금 남아있는 단은 조선 숙종 때 고쳐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비석을 세우고 이런 글을 새겼다고 하네요. 강화도 수백리 전체에서 만이가 으뜸 가는 명산이라. 이 만이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고려사 지리지와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산 이름이 마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리는 머리의 옛말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리산은 머리가 되는 산, 즉 강화에서 가장 높은 산이란 뜻도 있다고 하고 국토의 머리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만이산에 올라서 탁 트인 강화 들판과 서해 갯벌을 바라보면 어째서 오래전부터 이곳을 신성한 장소로 여겼는지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땅에 살아온 사람들이 오랫동안 평화롭고 풍요로운 세상을 꿈꾸고 기원했던 곳, 그곳에서 가을 하늘과 바다를 마음에 가득 담아볼까요?

강화도는 섬이면서 고려의 도읍지 개경, 조선의 도읍지 한양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전란이 일어나면 임시 수도이자 피난처 역할을 했죠. 그래서 강화도 곳곳에는 방어를 위한 군사시설들이 많습니다. 해변을 따라 걷다 보면 진보 그리고 돈대라 불리는 유적지를 곳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중 돈대는 해안가나 접경지역에 돌이나 흙으로 쌓은 소규모 관측 방어시설입니다. 주변보다 높게 쌓아 만든 시설인 만큼 그곳에서는 강화 주변 바다 풍경이 잘 보입니다. 돈대를 따라서 강화 해변을 걸어볼 수도 있죠. 강화 나들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강화 나들길은 역사, 문화, 유적뿐 아니라 생태의 환경까지 둘러볼 수 있는 길인데요. 전체가 20개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길에서는 선사시대 고인돌부터 고려시대 왕릉과 건축물, 그리고 조선시대에 쌓은 돈대를 만날 수 있고 갯벌을 찾아오는 철새들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두 구간만 골라서 걸어봐도 좋겠습니다. 돈대를 따라 바다를 보며 걸을 수 있는 코스는 호국 돈대길입니다. 가을에 강화도를 걷다 보면 이곳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들판에 누렇게 벼가 물결치고 다른 쪽을 보면 넓디 넓은 갯벌과 바다가 펼쳐지고 걸음걸음마다 오랜 역사의 흔적들과 마주치는 길, 강화 나들길로 나서볼까요?

강화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강화 역사 박물관에도 한번 들러보시죠. 강화에는 고인도 유적지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중 한 곳 부근리 지성묘가 있는 곳에 이 박물관이 있습니다. 강화는 각 시대마다 해상 관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그와 관련된 유물들이 출토돼 왔는데요. 강화에서 출토된 각 시대의 유물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선사시대 유물부터 고려 청자, 조선 백자, 근현대 목가구까지 강화의 굵직한 역사와 주민들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이 자리 잡은 이곳 부근리 지성묘에서부터 고인돌 유적을 두루 돌아볼 수 있는 강화 나들길 코스도 있네요. 고인돌 탐방길이라고 불리는 길이죠. 이 길은 산을 오르내려야 해서 등산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비교적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역사 탐방 코스로는 고려 왕릉 가는 길이 있습니다. 고려 21대 희종의 무덤 성릉, 고려 24대 원종의 비, 순경태후 김씨의 무덤 가릉, 그리고 고려 문인 이규보의 묘를 두루 돌아볼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리고 고려시대 임시도읍지 흔적이 남아있는 심도 역사 문학길도 걸어볼 만합니다. 강화 산성 그리고 몽골 침입을 피해 왕이 옮겨왔던 곳 고려궁지 그리고 조선 철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 광화 도령 시절에 살던 집 용궁궁 이런 곳들을 두루 돌아볼 수 있는 길입니다. 강화도 전체가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과언이 아니라는 걸 나들길을 걷다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러니 10월에는 강화로 가봐야겠네요.

오늘 그 길에서 만나다 시간에는 가을에 걷기 좋은 곳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다녀왔습니다. 10월 강화도 나들이 여행과 함께 하신 음악은 김기수 작곡 단골 가운데 1장, 2장, 3장 나눠서 전해드렸습니다. 1장 마늘, 2장 쑥, 3장 곰. 이정규의 노래 양주섭이 지휘하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0: 恋はんぐろとらかそくりゅんちゃじゃまんなあぽせ
1: 강화군 내가면 황청일리 수토골에서 제록된 일노래 시선 뱃노래 들으셨습니다. 강화도에서 마포까지 시선배를 저으면서 오가던 전통을 계승한 소리가 시선 뱃소리인데요. 조용승 일행의 노래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토요일 FM 풍류마을 이번에는 판소리 심청가 신봉사 젖동야 하는 데부터 모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수양딸 삼으려고 하는 데까지 들려드립니다. 김소희의 창과 김명원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죠.
2: 딸이 차차 밝아지니 우물가 둘의 박소리 신봉사 번기 놓고 차설매기로 나간다. 한편에 아이게 안고 또 한편 집배기 들고 더듬 자져가 우물가 당도하여 애견이 피는 말이 여보세요 부인님네 칠해라는 무진 일구 전본 베겨서 죽이더니 이에 첫 좀 베어주어 보거든 난 구인들이 아이고 그거 불쌍하구나 자살을 많이 빌려주며 여보시오 봉사

설마 쿵기리까? 지봉사 좋아라고 은혜배 꿀란만이요. 육지로를 뛰어 볕에 지새매고 수란 고아설 허요사요하고 신대요 굴빨래 헌디 그런 곳도 찾아가서 유부시오 부인네들 백지부

지르라 하고는 꼬고걸 온다. 둥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이야. 아이고 내 새끼 배불렀구나. 기냐 동네 부해를 덕이라 수복 강령을 하옵소서. 너도 거기서 수인자라 현절하고 효행이 있어 백여불 수보여라. 어려서 고생을 면 후기다 업을 헌다느라. 아들 같은데 딸이지 허우덩 밑에 그 그릇이 아니냐 서걸.

볼만 인사 근근히 윤명할 때 그때 영심청이 난 당내 귀들 사람이라 전제귀신 도와주지 물부사음주하여 부도 딸부도 잔병 없이 잘 자라나서 육칠세가 되었구나. 하루는 부친 앞에 단정히 꿇어앉아 아버지 오야 오늘부터 지가 나가 밥을 빌어 초석 공양 하건 나이다. 신봉사 깜짝 놀래. 아가 내 아무리 혼궁한들 무남동년도 하나를 밥을 빌어 오게 하다니 거당치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아버지에게 듣조시오. 자루난 현인으로 백리의 품이 가고 수녀딸 재앙이로 나야

아니까? 기특 다 내 딸이야. 그런 말 하는 데 어디서 모두 배웠느냐? 그런 말 하는 것까지도 너희 모친 꼭 닮았구나. 네 뜻이 정 그렇다면 오늘 아침만 다녀오너라. 심청기 그동

요 비키오 바람 맞은 병신처럼 뼈걸음 쳐 건너간다 먼 산에 헤엄치고 건넌 마을 연길째 주적주적 건너가 부엉 문전을 닫아라 애견이 피난 말이 우리 모친 저를 낳고 지리라 그러주노 안 못 보신 우리 부친

꿈은 안 자랐으나 구원할 길 전혀 없어 밥을 빌러 왔사오니 한 술씩 틀 잡수고 십시일반 주옵시면 지우

나올 때는 먼 사람

번개되었구나. 심청이 들어본다. 운전을 들었으며 아버지 죽긴 도로니 가면 시장 킨들 아니리까 더운 국밥 잡수시오. 이것은 흰밥이오 이것은 밥밥이요. 미역두가 갈치 잡은 어머니 친구라고 아버지 갖다 드리라 허이로 가지고 왔사오니 시장 잔게 잡수시오.

아버지, 서로 마시고 친지 잡수세요.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에게 효도 받기는 인사의 당연히 오니 아무 걱정 마옵시오. 부친을 위로헌년 후에 날마다 얻은 밥을 합쳐놓으니 집집마다 밥이 달러 흰밥, 팥밥, 콩밥, 보리밥, 기장 수수까지 각가지로 있어 신봉사 집은 항상 정월 보름 닥친 듯 하겄다. 그렁저렁 세월이 여류하야 심청 나이 15세가 되니 얼굴이 일색이오 효행이 출천이라 이러한 소문이 원근에 낭자터니 하루는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께서 시비를 보내야 심청을 청했겄다. 심청이 부친 앞에 아버지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께서 불러계시오니 어찌하오리까? 아차, 내가 잊었구나. 진즉 너를 보냈어야 할 것을. 너희 모친과도 매우 친한 터이고 일국의 제사의 부인이니 묻는 말이나 대답하고 공손히 앉았다가 곧 돌아오너라.

백두로이 및

세상 올라서니 부인이 반기 여겨 심청손을 부여잡고 방으로 들어가 저를 주워 앉힌 후 네가 분명 심청이냐 듣던 말과 같으니라 물중 좋은 내가 있고 도화둥 네가 나니 부룡의 범이들어 도화둥 개화루다 이내 말을 들어봐라 승상일지 기세하고 아다리 삼용제나 황성감이 온 허은 이 어린 자식 손자 없어

0: 상하고 문필도 오고 학습하여 만년잠이를 볼까 하니 네 뜻이 어떠구냐.
1: 심청이었자오되 마마께서 미천함을 가리지 않고 딸 사물이 하옵시니 모친을 모시온 듯 감격하옵니다마는 마님 말씀 쫓사오면 소녀 몸은 영귀하나 안명하신 우리 부친 초석공양 사철의복 누려서 받도오리까. 부친은 저를 아들 겸 믿사옵고 저는 부친을 모친 겸 믿사오니 시칙을 일시라도 떠날 길이 없삽니다. 두 눈에 눈물이 돌며 목이 메어 말 못한다. 부인 또한 측은하여 네 말이 당연하도다. 출천지 효녀로다. 노헌 나의 뜻이 미처 생각 못했구나. 심청이 여짜오되 인력이 다하오니 이만 물러가겠네다. 부인 또한 연연하여 재단과 양식을 후이 주어 시비 함께 보내면서 모녀지 은하 맺어 투자. 마마님 어지신 처분 가르침을 받겠네다.
2: 판소리 심청가 중에서 심봉사 젖동양 하는 데부터 심청이 7살 때부터 걸식으로 부친을 부양하면서 어느새 15세가 되어 효녀라고 소문이 나자 무릉촌 장승상댁 부인이 수양딸 삼으려고 하는 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소희의 장과 김명원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셨습니다. 오늘 나라 역사가 시작된 날, 하늘이 열린 날, 오늘 개천절에 함께한 우리 음악 우리 가락 한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백승주였습니다.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닫혀있던 책의 페이지를 열 때 책 속의 세상이 열리는 그 느낌이 참 설렐 때가 있습니다. 편지의 봉투를 열 때도 아마 그랬겠죠. 지금은 설레는 편지를 받기는 쉽지 않은 시대지만 그래도 어딘가에선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 봉투를 열고 편지를 읽는 사람도 있고 그 편지가 운명을 바꾸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릴 때도 그렇습니다. 그 문 너머에 누가 있을지, 어떤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떨리는 날도 있지요. 하늘이 열리고 우리들의 역사가 시작된 날, 개천절. 굳게 닫혀있던 많은 것이 열리는 날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계절에 가장 좋은 시간, 10월의 연휴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음악, 전기현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KBS 클래식 FM 세상의 모든 음악 오늘 첫 곡은 수백 년의 시간 수세기의 문턱에서라는 제목의 곡이었습니다. 알라 포르트 데 시에클라였는데요. 프랑스의 작곡가 생프르의 곡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어드린 곡은 그레고 아이힝어라는 독일의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활동했던 작곡가의 곡인데요. 제목이 라틴어죠. Factus est repente입니다. 직역을 하자면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다 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다 라고 보통 말하죠. 이 곡을 캐틸 비온스테드의 피아노 데이빗 달링의 첼로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으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KBS 콩을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가능한데요. 샵 93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사진 첨부 가능한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이번에는 유니세프를 위한 유럽 어린이 연합 합창단 Children of Europe for UNICEF의 노래 전해드리죠.

세 곡의 노래를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벨기에 출신의 가수 다나 비너의 목소리였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꽤 여러 곡을 전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고통과 슬픔이 없고 모두 함께 꿈을 나누는 자유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아이들에게 만들어주어요 라고 노래한 곡입니다. 이 곡의 영어 버전의 제목은 Let the Children Have a World 라는 제목이고요. 오늘은 독일어 버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Get den Kinder eine Welt 전해드렸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배우 안소니 퀸과 찰리 어린이가 함께 노래한 곡 Life Itself Will Let You Know 였습니다. 1980년대 초반에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곡이죠. 전 세계를 통틀어서 말이죠. 사실 이 곡은 샹송이 원곡인데요. 그 이듬해에 안소니 퀸이 찰리와 함께 영어로 불렀습니다. 런던 세인트 폴 대성당 소년합창단의 코러스가 함께 했고요.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브람스의 교향곡 1번의 4악장을 노래한 곡 Love Brings Us Together,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요 라는 노래죠. 유니세프를 위한 유럽 어린이 연합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하모니카 연주자죠. 전재덕의 연주 편지입니다. 김광진이 작곡하고 불렀던 노래를 하모니카 연주로 들어보시죠.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안드레아 부첼리가 스티비 원더와 함께한 곡인데요. 음이 맞지 않는 노래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간소니 스토나테였어요. 보사노바 리듬의 곡이었죠. 스티비 원더는 하모니카를 연주하다가 뒷부분에는 노래도 살짝 불렀죠.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I Wish You Love였습니다. 원래 샤를 트레네가 작사 작곡한 샹송 Que reste t-il de nos amours 우리 사랑에 무엇이 남았나가 원곡이죠. 영어 버전 I Wish You Love 이 곡을 오늘은 연주로 전해드렸는데요. 데이빗 윌슨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가장 먼저 들으신 곡 김광진의 편지라는 곡을 전재덕의 하모니카 연주로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조지 마틴.

곡입니다. 비틀스의 제5의 멤버라고 불리죠. 그들의 프로듀서이자 매니저였던 조지 마틴이 작곡한 곡, 기타와 현악 사중주를 위한 모음곡, 3개의 미국 스케치, 3 아메리칸 스케치스 가운데 두 번째 곡, 올드 보스턴 전해드리죠. 이 곡을 요란슬 쉐르의 기타, 마츠 론딘이 지휘하는 웨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의 연주 이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2번 작품 번호 55 가운데 솔베이의 노래 전해드렸어요. 더 네덜란드 기타 트리오의 연주였고요. 그 전에는 조지 마틴의 Three American Sketches 가운데 두 번째 곡 올드 보스턴을 요란 솔쉐르의 기타 마츠 론딘이 지휘한 웨테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Una furtiva lagrima, 남몰래 흘린 눈물 전해드리죠. 멕시코 출신의 테너죠. 라몬 바르가스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두 곡의 테너 가수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나흐트 운트 트로에마, 밤과 꿈이었어요. 오스트리아의 시인 마테우스 폰 콜린의 시의 곡을 붙인 가곡이죠. 도이치 번호 827. 이 곡을 테너 이안 보스트리치의 노래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는 도니제티의 오페라 사랑의 묘약 가운데 Una furtiva lagrima, 남몰래 흘린 눈물, 멕시코의 테너 라몬 바르가스의 목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벽 1시 매일 재방송도 있으니까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데이브 그루신의 영화 음악들 전해드렸었죠. 뭐 몇 주는 건너뛰기도 했지만요. 오늘도 데이브 그루신의 영화 음악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방금 들으신 두 곡은 영화 랜덤 하트 OST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드니 폴락 감독, 해리슨 포드와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 주연의 1999년 영화였는데요. 비행기 사고로 각자의 배우자를 잃은 두 남녀의 만남. 죽은 두 사람이 불륜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겨진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데이브 그루신의 오리지널 스코어 두 곡, 먼저 플라이아 델 술, 라틴 재즈 스타일의 곡이었고요. 두 번째 시즈널 체인지스라는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시드니 폴락 감독, 톰 크루즈 주연의 1993년 영화 야망의 함정의 음악입니다. 변호사이자 정치가이기도 했던 미국의 소설가 존 그리샴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 법정 스릴러 영화였는데요. 자신이 속해 있는 법률회사와 고객인 마피아, 그리고 FBI까지 얽혀있는 복잡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면서 자신과 가족의 삶을 안전하게 구해내는 젊은 변호사의 이야기였습니다. 톰 크루즈의 30살 시절 최고의 미모와 연기력에 진 해크만, 에드 해리스, 홀리 헌터 등 막강한 조연 배우들까지 가세했었죠. 영화 The Firm, 야망의 함정 OST에서 데이브 그루신이 작곡하고 직접 피아노 솔로로 연주하는 Ray's Blues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영화 Goodbye My Friend의 음악 두 곡도 전해드립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시드니 폴락 감독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야망의 함정 OST에서 데이브 그루신의 피아노 솔로 연주, 물론 그가 작곡한 레이스 블루스였고요. 이어드린 두 곡은 피터 허튼 감독의 1995년작 The Cure, Goodbye My Friend OST에서 전해드린 곡들이었습니다. 에이즈 환자 소년과 이웃집 소년, 그 둘의 우정과 죽음으로 인한 이별을 그린 눈물과 긴 여운이 남는 영화였죠. 죽은 친구의 운동화를 강물에 떠내려 보내는 마지막 장면에 흐르던 데이브 그루신의 Down the River, 그리고 Soon as they find a cure, 이렇게 두 곡이었습니다. 데이브 그루신의 또 다른 작품 황금 연못도 떠오르는 분위기의 곡들이었죠. 오늘 데이브 그루신의 영화음악 마지막 시간에 세 편의 작품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영국의 뮤지션 마이크 올드필드의 곡인데요. 1973년 영화 엑소시스트의 테마로 유명한 뮤지션이죠. 바로 그 엑소시스트의 테마를 모티브로 해서 또 새로 만든 곡입니다. 센티넬이라는 곡, 보초, 파수라는 의미죠. 전해드리죠.

마이크 올드필드가 자신의 최대 히트곡이자 데뷔곡인 튜뷸러 벨스, 영화 엑소시스트의 테마를 바탕으로 새로 만든 곡 센티넬이라는 곡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세 곡의 스페인어 노래 이어드릴 텐데요. 먼저 스페인의 싱어송라이터 루스가 노래하는 로에레스

세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메들리 곡이었어요. 아르만도 만사네로 메들리. 멕시코의 싱어송라이터 아르만도 만사네로의 곡 세 곡을 직접 본인이 불렀습니다. 꼬모 요때아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노세뚜, 당신은 어떤지 모르지만, 포르데바 호델라메사, 탁자 아래에서. 이 세 곡 모두 루이스 미겔의 목소리로 우리에겐 익숙한데요. 원작자인 아르만도 만사네로가 노래했고요. 아르헨티나의 피아니스트 라울 디블라시오의 피아노 연주가 함께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로 들으신 곡은 멕시코계 미국 가수 라사. 라사가 노래한 빠예가 라툴라도, 당신 곁으로 오기 위해 였습니다. 당신 곁으로 오기 위해 나는 길을 잃어야 했습니다.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나를 불태워야 했습니다. 라고 아주 처연하게 노래했죠. 그 전에 가장 먼저 들으신 곡은 스페인 가수 루스가 노래한 로에레스토도,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카보베르데 뮤지션 마우의 곡 라켈 이어드리죠.

닌나난나 디카르피노였습니다. 카르피노의 자장가였는데요. 카르피노는 이탈리아 남동부 풀리아주의 해안 마을 이름입니다. 미니언데요. 이 곡을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출신의 가수 에우제니오 벤나토의 노래로 전해드렸고요. 그전에는 카보베르데의 뮤지션 바우의 연주 라켈이었습니다.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 OST에서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 옛집 가는 길, 조성우의 오리지널 스코어 오늘 끝곡입니다.

영화 꽃피는 봄이 오면 OST에서 옛사랑을 위한 트럼펫, 옛집 가는 길, 조성우의 오리지널 스코어 오늘 끝곡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음악 지금까지 프로듀서 정혜진, 작가 김미라, 진행의 전기현이었습니다. 내일 일요일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음악으로 행복을.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여러 나라의 콘서트 현장으로 떠나는 음악 여행 FM 실황음악 최은규입니다. 오늘은 작년 12월과 지난 2월에 이탈리아 로마 라이 비아 아시아고 스튜디오 M에서 열린 실내악 공연 실황을 보내드립니다. 베르테르 피아노 사중주단이 연주하는 포레의 피아노 사중주 1번, 골드베르크 콰르텟이 연주하는 멘델스존의 현악 사중주 4번 등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에서 열린 두 개의 실내악 공연을 들으시겠는데요. 먼저 작년 12월 3일에 열린 베르테르 피아노 사중주단의 공연입니다. 지난 2016년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결성된 베르테르 사중주단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로 구성된 피아노 사중주 편성의 실내악단입니다. 지난 2025년 브람스 국제 실내악 콩쿨 1위를 차지하면서 명성을 얻었는데요. 이번 로마 공연 첫 곡으로는 구스타프 마흘러의 피아노 사중주 A단조를 연주합니다. 이 곡은 작곡가 마흘러가 빈 음악원에 다닐 당시의 초기 작품이고 단악장만 전해지고 있죠. 베르테르 피아노 사중주단의 연주로 구스타프 마흘러의 피아노 사중주 A단조 들으시겠습니다.

구스타프 마흘러의 피아노 사중주 A단조를 베르테르 피아노 사중주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로마 공연 다음 곡은 가브리엘 포레의 피아노 사중주 1번인데요. 포레가 30대 초반에 작곡한 초기 작품이고 프랑스 실내악곡 중에 매우 중요한 명곡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곡을 작곡할 당시 포레는 약혼자와 파혼 후에 좀 개인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 감정이 어느 정도 반영된 곡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가브리엘 포레의 피아노 사중주 1번 C단조 작품 번호 15,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보, 3악장 아다지오, 4악장 알레그로 몰토 들으시겠습니다. 베르테르 피아노 사중주단의 연주입니다.

가브리엘 포레의 피아노 4중주 1번 C단조 작품 번호 15 전 4악장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베르테르 피아노 4중주단이었습니다. 오늘 듣고 계신 작년 12월 3일 로마 공연에서 앙콜곡도 한 곡 연주되는데요. 브람스의 피아노 4중주 3번 중에 안단테를 베르테르 피아노 4중주단의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요하네스 브람스의 피아노 사중주 3번 중에 안단테를 베르테르 피아노 사중주단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작년 12월 3일 이탈리아 로마 라이 비아 아시아고 스튜디오 M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음악 칼럼니스트 최은규가 진행하는 FM 실황 음악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로마에서 열린 실내악 공연 실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앞서 베르테르 피아노 사중주단의 공연에 이어서 이번에는 같은 장소에서 지난 2월 24일에 열린 골드베르크 콰르텟의 공연입니다. 골드베르크 콰르텟은 지난 2021년 이탈리아 크레모나에서 창단된 현악 사중주단입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에서 그 이름을 따온 골드베르크 콰르텟, 섬세함과 단순함, 소통이라는 음악적인 이상을 추구한다고 하는데요. 창단 직후부터 국제무대에 두각을 보였고 2025년에는 데뷔 음반으로 모차르트의 현악사중주 15번과 라벨의 현악사중주를 녹음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먼저 이번 로마 공연에서 연주된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4번부터 들으시겠습니다. 이 곡은 1837년에 작곡이 됐는데 그 당시 멘델스존이 결혼한 직후에 좀 행복한 상태였죠. 그런 마음이 어느 정도 반영된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펠릭스 멘델스존의 현악사중주 4번 2단조 작품 번호 44-2, 1악장 알레그로 아사의 아파시오나토, 2악장 스케르초 알레그로 디몰토, 3악장 안단테, 4악장 프레스토 아지타토 들으시겠습니다. 골드베르크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펠릭스 멘델손의 현악 사중주 4번 2단조 작품 번호 44의 2번 전악장 모두 들으셨습니다. 연주의 골드베르크 콰르텟이었습니다. 멘델손의 현악 사중주에 이어서 모리스 라벨의 현악 사중주가 그 다음 곡으로 연주됩니다. 라벨이 젊은 시절에 작곡한 곡이죠. 드뷔시의 현악사중주와 더불어 프랑스 현악사중주의 쌍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손꼽히는데요. 이 곡은 지나치게 독창적이라고 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클로드 드뷔시는 이 라벨에게 한 음도 바꾸지 말라라고 격려했다는 일화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모리스 라벨의 현악사중주 F장조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2악장 아세즈 비프, 트레 리트메, 3악장 트레 롱, 4악장 비프의 아쉬떼 들으시겠습니다. 골드베르크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모리스 라벨의 현악사중주 F장조 전 4악장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연주에는 골드베르크 콰르텟이었고요. 지난 2월 24일 이탈리아 로마 라이 비아 아시아고 스튜디오 M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공연에서 연주된 앙콜곡 들으시겠습니다. 요제프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31번 B단조 중에 피날레 프레스토 들으시겠습니다. 역시 골드베르크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하이든의 현악 사중주 31번 비단조 작품 33의 1 러시아 사중주 가운데 피날레 프레스토 악장 들으셨습니다. 골드베르크 콰르텟의 연주였고요. 로마 라이 비아 아시아고 스튜디오 M에서 열린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FM 실황음악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최은규였습니다.

클래식을 더 가까이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3.1MHz KBS 클래식 FM입니다.

이번 주에도 벌초하러 시골 산소를 찾았다. 옛 동네 유트 형님도 얼른 나서서 도와주셨다. 평생 말이 거의 없는 수줍음 심한 농부 형님이다. 벌초 끝내고 나서 다 함께 사진도 찍었다. 다 같이 요즘 유행하는 손가락 하트를 하고서였다. 그런데 순박한 유트 형님은 그게 처음이거나 어색한 듯 조그만 손가락 하트들 사이에서 혼자만 엄지와 검지를 가위바위보의 가위처럼 크게 벌렸다. 다들 사진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는데 웃음 속에서도 마음 한켠이 애틋하고 찡했다.

우리의 손가락 하트 이젠 전 세계 스타들도 사용하는 K하트가 됐습니다. 그럴수록 그런 유행이 뭔지 모른 채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충실히 살아가는 그 농부 형님 같은 분에 대한 애틋함도 커지는 개천절 밤입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밤과 음악 이상협입니다.

영국 그룹 더 홀리스의 1968년 발표곡이죠.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더 콰이어 보이스의 음성으로 토요일 밤 당신의 밤과 음악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에도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93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과 모바일 콩도 늘 열려 있습니다. 바흐의 음악 이어가 봅니다. 길 떠나는 형을 위한 카프리치오, 바흐 작품번호 992. 저희 자주 듣는 곡은 아닌데요. 레미 제니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피아니스트입니다. 레미 제니에의 피아노 연주로 바흐의 길 떠나는 형을 위한 카프리치오 바흐 작품 번호 992 보내드렸습니다. 영화 Call Me By Your Name에도 잠깐 삽입됐던 음악이기도 하죠. 이번에는 1947년도에 BBC의 의뢰로 작곡된 음악 블랑크의 심포니에타 블랑크 작품 번호 141 중에서 3악장 안단테 칸타빌레 전해드립니다. 조르지 프레트레가 주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입니다.

블랑크의 심포니에타 중에서 3악장 조르지 프레트가 지휘하는 파리 오케스트라였습니다. 9097번 상토배님 안녕하세요. 지난달 생방 때 신청곡 올렸는데 패싱당했네요. 절치부심 끝에 다시 신청합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4번 1악장 부탁드립니다. 올가을엔 예쁜 사랑하시길 10월 3일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사랑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예. 네 아무튼 뭐 지난 생방 때 신청곡 올리신 분들이 많았고요. 저희가 다 저장해뒀다가 또 여러분께 필요한 날에 그리고 적당한 날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시간이라는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신청해주신 모든 음악을 듣게 되면 프로그램이 한 24시간으로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다 기억해두고 있습니다. 패싱이라는 예, 그런 말씀은 접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뭐 사랑하실 수 있는 분들은 이 가을에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분 많이 만나시기를 바라겠고요. 신청하신 음악 보내드리겠습니다. 보통이 3번 교향곡 영웅하고 또 운명 교향곡 5번이 너무 유명해서 그 사이에서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잘 연주되지는 않지만 또 고전주의의 우아함과 베토벤 특유의 그런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교향곡 4번 B플랫 장주 작품 60중의 1악장 준비했습니다. 아다지오 알레그로 비바체 칼 베미지 위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4번 B플랫장 최작품 60의 1악장 칼 뮤미지 위하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9번 세단주 도이치 번호 958의 2악장 아다지오입니다. 라두루프의 피아노입니다.

슈베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9번 세단조의 예악장 아다지오 라두루프의 피아노였습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예술 속의 클래식입니다. 오늘은 한국 근현대의 대표 화가 중에 한 명인 화가 장욱진과 함께합니다.

장욱진은 일상의 모습과 풍경을 정감 있는 형상과 색으로 표현하는 화가입니다. 나무와 새, 집과 가족, 아이들과 해와 달이 줄을 이루는 그의 그림은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서양화로 꼽힙니다. 그는 그래도 뛰어나서 생전에 그림 산문집 강가의 아뜰리에를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 산문집에 의하면 그는 서울대학교 교수직을 접은 뒤 경기도 덕수에 화실을 마련했습니다. 1963년 5월의 일입니다. 아직 통금이 있던 시기였죠. 그러나 그는 그 통금에서도 자유로웠다며 그 시절의 밤산책을 이렇게 썼습니다. 시골의 어둠은 해 떨어진 이후 다음날 동이 틀 때까지 계속된다. 깜빡이는 등잔불이나 촛불은 아한 정취가 느껴져 오는 시골의 밤빛깔이다. 나는 자정이 넘도록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밤산책을 굴절한다. 물론 통금 시간 위반이지만 이미 묵인된 무법자처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유별난 화가로 대우받고 있다. 이렇듯 낮과 밤의 생활 환경과 습관이 뒤바뀐 것이 내 창작에는 좋은 조건이 됐다. 밤 공기가 맵싸하게 전신에 깃들어도 산책길에는 거의 무의식 상태에서 전인 미답의 신세계를 탐험하듯 내가 사는 주변의 구석구석마다를 헤집고 다닌다. 그러다가 어느 널쩍한 바위라도 걸터앉으면 그림 세계가 응축되어 내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한다. 가슴이 뛰기 시작한다.

그 뛰는 가슴으로 새벽에 화실로 돌아온 화가는 흰 캔버스에 무서움을 느낀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대가인데도 빈 캔버스

버스 앞에선 이제 막 미술에 입문한 초보자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꾸자꾸 칠을 하다가 보면 어떤 형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다. 붓이 움직이다 보면 나타나는 형체에 내가 녹아들기 시작하고 고통 후에 희열처럼 격한 가슴이 되고 만다. 그런 장욱진 화백에겐 생전에 그림이 너무 작다고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장욱진 화백은 썼습니다. 그림은 30호 이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규모가 커지면 그림이 싱거워지고 화면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집 같은 작은 그림들에야말로 가족들과 인간과 자연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던 그의 사랑이 더없이 크고 드넓게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예술 속의 클래식, 오늘은 화가 장욱진의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곡은 미국 민요죠. Home on the Range, 언덕 위의 집. 미국의 피아노 듀오입니다. 형제 듀오인데요. 팀 오닐, 라이언 오닐 이렇게 함께 연주했습니다. 오닐 브라더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8484번. 가을이 가기 전에 기영도 시인의 빈집 상엽님 낭송 부탁드립니다. 평안하세요. 빈집 기영도.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잘 있거라 짧았던 밤들아. 창밖을 떠돌던 겨울 안개들아. 아무것도 모르던 촛불들아 잘 있거라. 공포를 기다리던 흰 종이들아. 망설임을 대신하던 눈물들아 잘 있거라.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열망들아. 장님처럼 나 이제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가엾음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빌라로보스의 브라질풍의 바흐 5번 아리아, 율리안의 반제의 스케치였고요. 베를린 필하모닉 12첼리스트가 함께했습니다. 생상스의 소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비단추 작품 28. 불가리아 출신의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리아 페트로바의 연주, 크리스티앙 아르밍이 지휘하는 프랑스 리에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입니다.

생상스의 소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 비단추 작품 28 리아 페트로바의 바이올린, 크리스티앙 아르밍이 주의하는 프랑스 리에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15번, 20번인데요. 먼저 15번 B플랫 장조 쾌열 번호 450 중에 2악장 안단테 보내드립니다. 미스 고치다의 피아노, 제프리 테이트가 주의하는 잉글리쉬 체인버 오케스트라입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 20번 디단초 QL 번호 466 중에서 2악장 로망스, 머라이 페라이어의 피아노와 지휘,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전에 들려드렸던 음악도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이었죠. 15번 B플랫 장조 QL 번호 450 중에 2악장 안단테, 미스 고치다의 피아노, 제프리 테이트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체인보 오케스트라였습니다. 본 윌리엄스의 그린슬리브스 환상곡입니다. 모리츠 데커의 리코더, 하워드 그리피스가 지휘하는 스위스 이탈리아 오케스트라입니다.

라마니노프의 보컬리즈 작품 30세 14 터키 훈련 연주자입니다. 셰피카 쿠틀루어 함께했고요. 슬로바키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정이었습니다. 오늘 끝곡은 스코틀랜드 민요 선율의 가사를 붙인 잉글랜드 성가입니다. Morning Has Broken. 덴마크 클래식 기타리스트 코 노어의 연주로 전해드립니다.

오늘 끝곡은 Morning Has Broken이었습니다. 덴마크 기타리스트 코노의 연주였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에 함께한 당신의 밤과 음악 오늘 순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안종호, 작가 김경미, 저는 이상협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